종점 인물을 포치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 림소림이 집중회의를 사회함과 아울러 연설했으며 부조장 도경국이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전체 국민에 관련되는 체계적인 사업으로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과 관계됩니다. 지난 3년간 각 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향촌 건설에 힘을 기울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결심을 더 확고히 하고 더 큰 힘을 쏟아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해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더욱 잘 추진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고 책임을 알고 담당하려는 진취심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진을 본받고 격차를 찾으며 부족함을 깨닫고 분발하려는 긴박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의 힘을 잘 이용하고 여러 면의 지원을 적극 쟁취하며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난관을 공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행동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해 확실하게 사업을 틀어지고 실천과 실적으로 진정한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도경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긴박감을 1층 강화해야 합니다. 부족한 점과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힘을 기울여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서 뚜렷한 변화와 실질적인 향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직적 보장을 강화해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의 상시화, 장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참답게 사업을 틀어지고 착실히 일하며 책임을 짊어지고 적극 행동해 농촌 주거 환경 정비 및 성격 재반 임무를 전력으로 시달해 천리 변방에 거주하기 적합하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전주의 도약 주월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현장 참관기관 회의 참가자들은 선호하여 왕청연 왕청진 서위자촌, 대홍구진 하서촌, 동광진 명월구촌과 마반산촌, 안도현 명월진 발제촌, 신합향 한총구촌과 대교촌, 만보진 홍기촌, 도나시 강원진 이합점촌, 현우진성 산자촌, 홍석향 림강동촌과 중성촌을 찾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여러 촌의 환경정비, 환경미화, 기반시설 보완 등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실제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지역의 독특한 건설 사로와 실천 방법을 요해하고 학습했습니다. 이어서 소집된 집중회의에서 각 현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의 추진 상황, 단계적 성과와 현존하는 문제 및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차례로 회고하고 나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참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랑이 표범은 14,100평방킬로미터의 림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은 하나의 망이 있는데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호랑이와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훈촌 동부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보급관 천공지 일체와 감측 시스템 화면에서 림해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동부 호랑이 한 마리가 렌즈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호랑이를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림해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암은 관할구역의 원적외선 감측, 야생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촌구역 전체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조암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령을 넘어 12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 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는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촌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과거 공원의 대부분 구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 기지국이 리메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 구역에 무선 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 탐사 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 조망 설비 3개의 감측망이 겹치면서 전방 공원이 하나의 대형 화면에 들어옵니다. 매한 단락의 영상 자료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분석을 거쳐 동물종을 식별하고 다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30여 종의 야생 동물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동북 호랑이와 동북 표범의 식별 정확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합니다. AI가 선별한 의심 영상은 단련녀와 동료들이 다시 프레임별로 대조 확인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한 후에야 호랑이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5년이 지나면서 이런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에서는 동부 호랑이의 활동을 3만여 차례, 동부 표범의 활동을 4만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변경선을 넘어 훈촌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4살에 걸쳐 새끼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 호랑이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5미를 떠나 각자 토를 잡았고 나머지 2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의 호랑이와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과학기술에 의탁해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3일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뉴스 연합 보도에서 훈촌종합보호구의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입 무역액이 동기 대비 89% 증가한 데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관청소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훈촌종합보호구의 대외무역 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입 무역액은 159억 2,8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2025년 동기 대비 14계단 상승했으며 지역 경쟁력과 업계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늘의 훈촌은 동북아 변경 개방의 전초 지역이라는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보시에 도하기 정책과 변경 지역의 지리적 우세가 중첩되는 효과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의 보시에 도하기 새 모식을 여러 가지 모식해 냈습니다. 또한 통상구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보시에 조난 무역과 다국 전자 상거래 등 대외 무역의 새 호흡태를 육성하고 대외 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업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정부의 도시 열공급 사업 관련 지시 요구 및 길림성 도시 열공급 조례 제15조 교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 난방기 열공급 개시일은 2026년 10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겨울철 열공급 보장 사업을 참답게 추진하고 민생의 최저선을 절실히 수호하는 것으로 군중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훈촌시 성휘 열공급 위원 회사에서는 올해 겨울 열공급 사업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열공급 기업 지령지휘 중심에서는 보일러가 계속 가열되고 열공급 설비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삼일꾼들은 대형 화면을 주시하며 관망 급수 압력, 온도 등 각종 운행 지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열공급 관망 운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열공급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성휘 열공급 위원 회사는 관망 순회 점검, 비상 수리, 봉사 당직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군중의 요구를 제때 접수하며 열공급 운행 상태를 긴밀히 살펴 열공급 품질을 전력으로 보장함으로써 민생의 따뜻함을 주민 가정까지 전달할 방침입니다. 다음.
혼촌시 밀강향 아름다운 향촌 풍년 예찬 조제 문예회복 공연이 그늘의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전향 각촌 마을에서 온 문예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풍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경쾌한 선율과 함께 문예회복 공연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노래 무용, 노래 반주 무용 등 전체런 절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포만된 정신과 유연한 춤사위를 선보였으며 우렁찬 노래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져 변경 향촌의 활기차고 진취적인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공연을 관람하러 온 초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농후한 생활의 정취가 활동 현장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훈출민 방송국입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변주에서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은 하나의 망이 있는데 기지국 2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호랑이와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현장 참관, 집중 회의, 회보 교류 등 방식을 통해 건설 성과를 총화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농촌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향촌의 전면적인 지능에 동력을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 단계 전주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중점 임무를 포진했습니다. 조당위 부서기 림소림이 집중회의를 사회함과 아울러 연설했으며 부조장 두 경국이 사업을 포진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전체 국민에 관련되는 체계적인 사업으로 향촌의 전면적인 지능과 관계됩니다. 지난 3년간 각 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향촌 건설에 힘을 기울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결심을 더 확고히 하고 더큰 힘을 쏟아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해 향촌의 전면적인 지능을 더욱 잘 추진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고 책임을 알고 담당하려는 진취심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진을 본받고 격차를 찾으며 부족함을 깨닫고 분발하려는 긴박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의 힘을 잘 이용하고 여러 면의 지원을 적극 쟁취하며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난관을 공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행동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해 확실하게 사업을 틀어지고 실천과 실적으로 진정한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두 경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긴박감을 1층 강화해야 합니다. 부족한 점과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힘을 기울여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서 뚜렷한 변화와 실질적인 향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직적 보장을 강화해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의 상시화, 장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참답게 사업을 틀어주고 착실히 일하며 책임을 짊어지고 적극 행동해 농촌 주거 환경 정비 및 성격 재반 임무를 전력으로 시달해 천리 변방에 거주하기 적합하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전주의 도약 추월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현장 참관 기간 회의 참가자들은 선후하여 왕청현 왕청진 서위자촌 대홍구진 하서촌, 동광진 명월구촌과 마반산촌, 안도현 명월진 발제촌, 신합향 한총구촌과 대교촌, 만보진 홍기촌, 도나시 강원진 이합점촌, 현우진성 산자촌, 홍석향 림강동촌과 중성촌을 찾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여러 촌의 환경정비, 환경미화, 기반시설 보완 등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실제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지역의 독특한 건설 사로와 실천 방법을 요약하고 학습했습니다. 이어서 소집된 집중회의에서 각 현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의 추진 상황, 단계적 성과와 현존하는 문제 및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차례로 회고하고 나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참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랑이 표범은 14,100평방킬로미터의 림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 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은 하나의 망이 있는데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호랑이와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훈촌 동부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 천공지 일체화 감측 시스템 화면에서 림해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 동부 호랑이 한 마리가 렌즈 앞을

불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호랑이를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리메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암은 관할 구역의 원적외선 감축, 야생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춘 구역 전체에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50대밖에 없었습니다. 조암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령을 넘어 12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는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춘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과거 공원의 대부분 구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산 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 기지국이 리메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 구역에 무선 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 탐사 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 조망 설비 3개의 감측망이 겹치면서 전방 공원이 하나의 대형 화면에 들어옵니다. 매한 단락의 영상 자료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분석을 거쳐 동물종을 식별하고 다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30여 종의 야생 동물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동북 호랑이와 동북 표범의 식별 정확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합니다. AI가 선별한 의심 영상은 단련녀와 동료들이 다시 프레임별로 대조 확인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한 후에야 호랑이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5년이 지나면서 이런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에서는 동부 호랑이의 활동을 3만여 차례, 동부 표범의 활동을 4만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변경선을 넘어 훈촌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4차례에 걸쳐 새끼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 호랑이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어미를 떠나 각자 토를 잡았고 나머지 2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의 호랑이와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과학기술의 의탁에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3일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뉴스 연합 보도에서 훈촌 종합 보수구의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입 무역액이 동기 대비 89% 증가한 데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관청소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훈촌 종합 보수구의 대외무역 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입 무역액은 159억 2,8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2025년 동기 대비 14계단 상승했으며 지역 경쟁력과 업계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늘의 훈촌은 동북아 변경 개방의 전초 지역이라는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보수의 도하기 정책과 변경 지역의 지리적 우세가 중첩되는 효과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의 보수의 도하기 새 모식을 여러 가지 모식해냈습니다. 또한 통상구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보수의 조난 무역과 다국 전자 상거래 등 대외 무역의 새 호흡태를 육성하고 대외 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업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정부의 도시 열공급 사업 관련 지시 요구 및 길림성 도시 열공급 조례 제15조 교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 난방기 열공급 개시일은 2026년 10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겨울철 열공급 보장 사업을 참답게 추진하고 민생의 최저선을 절실히 수호하는 것으로 군중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훈촌시 성휘 열공급 위원회사에서는 올해 겨울 열공급 사업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열공급 기업 지령주의 중심에서는 보일러가 계속 가열되고 열공급 설비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3일꾼들은 대형 화면을 주시하며 관망 급수 압력, 온도 등 각종 운행 지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열공급 관망 운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열공급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성휘 열공급 위원회사는 관망 순회 점검, 비상 수리, 봉사 당직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군중의 요구를 제때 접수하며 열공급 운행 상태를 긴밀히 살펴 열공급 품질을 전력으로 보장함으로써 민생의 따뜻함을 주민 가정까지 전달할 방침입니다. 다음. 훈촌시 밀강향 아름다운 향촌 풍년 예찬 주제 문예회보 공연이 그늘의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전향 각촌 마을에서 온 문예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풍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경쾌한 선율과 함께 문예회보 공연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노래 무용, 노래 반주 무용 등 전체론 절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포만된 정신과 유연한 춤사위를 선보였으며 우렁찬 노랫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져 변경 향촌의 활기차고 진취적인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공연을 관람하러 온 초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농후한 생활의 정취가 활동 현장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장춘해관은연변주훈춘시에서세관기업명거리살롱활동을개최해정책을문전에전달하고난제를현장에서해결했습니다훈춘시는밀착형의료공동체건설을심화해도시농촌주민들이진료편의와실제적인혜택을누리도록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시청하시겠습니다10월14일장춘세관은연변주훈춘시에서세관기업명거리살롱활동을개최해세관과기업간소통경로를가열층원활하게하고대외무역기업들이급해하고어려워하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에초점을맞춰정책을기업에직접전달하고어려운문제를가까이에서해결하도록했습니다장춘세관관장가지강부관장진여파연변주당위상무위원이며부주장허복군훈춘해양경제발전시범구당사업위원회부서기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조임리강훈춘시당위부서기이며시장대리박철만성조상무국등책임자들이활동에출석했습니다이번활동에는훈춘관할구역의수산물가공국제물류유색금속에너지화학공업방직의류호시무역등분야의중점대외무역기업11곳과업계협회4곳이참가했습니다기업대표들은 AEO 고급인증신청통관검사편의자진신고정책적용관세보증보험수출식품해외등록등구체적인업무에관련해문의했습니다장춘세관은업무골간을조직해일일이답변했으며정책은신속하게누리고어려움은신속하게해결하며봉사는신속하게제공한다는목표아래기업의요구사항하나하나가실질적으로해결되고모든사안에답변이돌아가도록확보했습니다훈춘시에서는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향진위생원기층진지를지속적으로다지고긴밀형의료공동체건설을심화하며치료절차를부단히최적화하고의료자원의하달을추진해도시와향촌군중들이편리하게진찰받고혜택을얻을수있도록함으로써군중들의신체건강을정성껏수호하고있습니다오전8시신안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에서는적지않은주민들이진찰을받고있습니다접수진찰약처방중의학물료가원스톱으로완성되고전체절차가10여분이면처리되어편민고혈을봉사해군중들의인정을받았습니다농촌촌민들은만성질병으로오랫동안고생하지만시내에가서진찰을받고왕복하는데반나절의시간이걸립니다현재향진위생원에서는진료항목을부단히확대해촌민들이집문앞에서검사하고치료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공공위생봉사를실제적이고세밀하게하는것은기층의료기구의중점사업입니다매년훈춘시각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각향진위생원에서는65세이상노인의무료건강검진을질서있게전개하고관할구역군중들을조직해체혈체색초음파심전도검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고혈압당뇨병환자를대상으로의료일꾼들은정기적으로전화로소통하고방문해신체상황을지속적으로감시측정합니다아동예방접종을위챗전화시간대별로나누어제시해주고제때에부모에게통지하며접종을놓친아동에대해서는추적방문및재접종을실시합니다이와함께의료일꾼들은또주택단지의정원향촌대강당에진입해건강과학기술보급선전강연을전개하고만성질병예방통제합리한식습관환절기예방지식을설명해줌으로써군중들이예방우선건강리념을수립하도록했습니다훈춘시마천자향포태촌은100년의수변역사를간직하고있으며도터운홍색역사적기반을갖추고있는데혁명정신을고양하고수변문화를계승하며민족단계교육을전개하는중요한홍색진지입니다2026년마천자향포태촌홍색연합기지는확장및승격을완성했으며전시관시설소장역사자료전시체계가전면적으로개선되어변경의홍색진지가새로운활력을되찾았습니다승격된마천자향포태촌홍색연합기지는전시관배치를최적화하고전시형식을더욱풍부하게했으며혁명실물자료문헌수변기구등귀중한유물천여점을소장하고있습니다또한포태촌의백년혁명사수변사촌락발전사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오대진과이크탕하가국가영토의완전성을수호한수변서사시를집중적으로보여주며안순화등혁명열사들이피흘리며싸운영웅사적을서술하고있습니다 실물 전시, 도문 해설, 이야기 선전 강연으로 몰입식 체험을 구축해 관람객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발휘된 가곡 정서와 민족 기계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 자료가 상세하고 특색이 뚜렷한 촌급 홍색 연합 시범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홍색 문화로 인재를 육성하고 홍색 문화로 마을을 발전시킵니다. 마천자향 포태촌은 특색이 뚜렷한 변경 홍색 교육 브랜드를 구축하고 홍색 문화로 향촌 진흥에 힘을 부여하며 홍색 문화 계승, 민족 단결, 향촌 발전이 융합해 함께 발전하도록 추동해 변경의 사상 진지를 굳건히 하고 아름답고 화목한 변강 향촌을 건설하는 데 튼튼한 지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경구 봉사지를 가해층 제거하고 량호한 관람 질서를 유지하며 관광객들의 관광 체험을 보장하고자 훈춘 방천 풍경구에서는 운영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매표 입원 및 폐원 시간을 최적화했습니다. 매표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나누며 오프라인 창구 매표 시간은 매일 8시 30분부터 16시까지로 조정되고 온라인 플랫폼 매표 시간은 매일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로 조정됩니다. 관광객은 본인의 여행 계획에 따라 미리 매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원 관리 측면에서 관광구는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관광객 입원 접수를 중지하며 4시 30분 이후에는 관광객의 입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능한 일찍 도착해 늦게 와서 입원하지 못하고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훈춘 방천 풍경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출발 전 시간을 확인하고 고봉 시간을 피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풍경구 상담 전화로 문의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일 훈춘시 인민검찰원은 훈춘시 6개 향진 학교에 진입해 서로 다른 우리, 동행하는 우리를 주제로 민족단결 법치교육 전문 강좌를 전개했습니다. 근일 연변 변경관리지대 양포 변경파출소 민경들은 신속히 출동해 자전거를 타다 하천 도랑에 빠진 70대 노인을 긴급 구조하고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이송을 도왔습니다. 민경들의 따뜻한 구조는 노인의 가족과 주변 군중들로부터 잇따른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따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을 날씨는 좀 쌀쌀하더라도 쾌청하고 산뜻한 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이용해 가벼운 산책하시면서 고즈넉한 가을의 정취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가 이어질 때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조심은 물론이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충분한 수분 섭취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3도, 최고 기온은 14도. 춘화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기온은 14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14도. 양포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14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도, 최고 기온은 14도. 경신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14도. 반석 최저 기온은 3도, 최고 기온은 14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14도. 영안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15도. 밀강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14도. 방천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13도.